0: 지.
1: 나도 내 뒤에 보르지. 아, 또 걷어 보르지.
2: 나는 가만. 바랄까 잘 있잖아. 옹링.
3: 이게 기울어 봐. 이게 이렇게.
1: 아래 꼬일라스 닥달문은 어째?
2: 에이 소리다 소리다 소리다.
4: 기 어째기 해섭. 기 어째기. 저또 섭 무주르기. 모우적에 메데펠만 나기. 군조. 두이. 하람자다.
2: 아게.
4: 아와레세 주태지.
2: 나.
4: 자르풍디에 록타가는 어째?
2: 아게.
4: 에? 막. 막에 간다게 막. 막. 네. 하. 아 또무라. 또무라 비리코레 기 데크테스죠? 모자, 어? 군주 따마사, 마고, 마고 사백한테게 마고, 마고. 아차 노빈, 두미 구성스카르케 프로스로에 디쳐, 아리 이때 একটা 룩, 손손은 문에일 보이 아게 가다떼 하베, 비스람이 아 치기사에 쉐레 자베.
3: 치기사.
4: 에콘 보마르 마돈 쿠레디에, 오케 슈예다. 액토 똥나 깨우 더러. 하라. 아스. 액트 코목.
3: 나로 오케.
5: 아미 미로나고. 미로나. 아미 자투제 바리 슈브라.